0: 전샤라인다 류청 다치라인을 세우는 것 류청 윤샹 류청 시리키 신장을 크리간 시기름 시키는 부연 전샤라인도 살막 주먹한 돈지 다치라인이 사그레신의 스피릿 마르프터 온데 시키 다치보단 여우로파 스토브리케 의결할라시트럽 세우는 것 류청 윤샹 다치라인을 끄석성은 0991 시기름이 얕다 얕미샷다 얕뒤즈얕미샷되게 텔레폰 끌 맞사 소람
1: 브리즈 얕다듯어 핫나시 산앗 라디오스톤 프로그램들이 her minut, her sekund sizge hamra. Programlarımızda siz ihtiyaçlı uçurla üzülmeydi. 107.4 Hatnaş Sanat Radyosu her vakit siz üçün atraflık mulazimet kılıdı.